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싸고 있어요, 이효수에? 약. 에타세가 오 에스푸엘라. 제가 오늘 브레틱 메티 아스케나 오타세 옹이 돌트 마이다. 에타 고케레 오렌디간 마이두 아베스티 바스 구스웬 사고. 에타 가니라 레네 레퍼렌테 이파투 바디마 데 굴라 블라이트켄. 야케고 아케레 에라 바테고 에 레퍼렌테 아키 산디다. 구레 비시타 무시카 론탄. Lehen aldiz, laurelaitken ikusi genuen egun hortan aurretik txak taldea jozuen Iruñako artxai aretoan. Eta gure memorian geratuko den beste abesti, beste kontzertu hartatu gogoan garri bat izango da. Eta gainera esan behar dugu, orain San Sebastian eguna pasa berri den honetan, Antigua auzoan Orkresta, uste deitzen dela, elektrotxarangak, jaken abesti bat jozuela. Eta hori, ospatzekoa da. Aurrekoan, abesti eritzitzaigun, koldoren bitartez, jakeko abesari oiaren bitartez, orkrestaren bertsioa, deabruaren oiua.